나시망 아이리스 잉티와 트레니 기트랑 콕 나소와하 아르웨 기트랑 박사 및 스크랑니 프로그램코 가마타니 소마이바 야는 보나하 다우 득득산이 자마노 지기니 베지 옹아하운 델리 스테이션이 와탓급바 힌디 코보랑 콕 낭스카겐 이안 아카슈와니 투라

나시망 베니딕 상만의 기트랑코 크나소와하 아로의 기트랑 박사 자송그탈니 기트랑코 왔다니 소마이바 야논 보나하 다우치기니 콜라치옹아하운 델리 스테이션오니코 베벳 바르티 프로그램 SMS케 바하니 비베스케 타라니 치기니 미닛 촛봉아봉아오 베벳 바르티 차로카 사바지오 베벳 바르티 히트 슈퍼 히트 사 콜라치오 베벳 바르티 만 차헤 기트 그니 바지오 살니 잉글리시 코보르 그니 치봉아오 살니 힌디 코보르 그니 콜라치오 베벳 바르티 프로그램 গথাম বাজিও হিন্দি খবর আর গথাম বাজি মিনিট বঙ্গা ও ইংলিশ খবর কোক নাসোগেন ইয়ান আকাশবাণী তুরা